그러니까 세상 잘못한 일 아닌데, 에티벤데 그때 우리 인제 세상 우리 그 일람들이 에티 때 그리 세상 때나 미다 시 그게 아니라 타고 전 그리 그리 타라지 근데 그게 인디 강이 크게 되야지 그때 우리 인제에서 인디 소산 되는 것은 카이 인디 2011 것은 2022 그 타고 계시고 그리 인디 사이지 때나 미지 다시 cancer 생기고 그게 아니라 타고 내가 그게 아니라 타고 그게 되야지

0: 또 과에 또 녹방 때가 또 6개월 다이면 차이가 이제 10 다시 날 처음에 all the way 생각인데 나 just take a first year 유아 유니게이트 또 축구 털 때가 그때에서 처음 그 미사 버스 그 마커 그때 때는 뭐 배고 하도록 되게 내때인데 그럼 나 좀 쉬게 그 전에 그랬어 아 맞다 봐서 왜 그랬어 그래서 또 she had a good time. I had a good time too. And as well, the trouble is the issue to agree. See, I got that person. You always think about your parents, your grandparents. Always, we talk about so we bring memories. Good memories. So, those two kind of good times that we had in company. So, two questions. Just the issue a couple of those. I'm just looking forward to it. Yeah, I must see her.
1: Tiri la tele ne ko so brne te ju kan in du fale so tan ke di shin ta ko kare wala i wa te ne he ko ate masi